0: 머리에 만 풀 다가탄 진포
1: 바우라스
0: 파워하우스
1: 하죠.
0: 파워하우스 인젠데
1: 송
0: 자나마나 누웅 같아 뭐 피두페
1: 바시 사시 사다마네 예레스 뜸으로 도모 잘탄 사가타가 록소록소 카투즈니까 드링이 나타가 볼카스 나 존스 나티 사게 판라 율파사 판라 머나르겔겔라 판토순사 페즈상가타가 릴룸스 율초 인마나가타 노르발랑 수에 피아가타가 장마라 수상미 피아